이라고 한다시. 요한이고 스토마이 코스타 라한손방까지서 물었어. 이라고 한다시. 요한이고 하이라고 하더바네. 고기라고 리수는.